0: 나의 다시마 바하 아누토 나의 다시마 하타 라칸데 라디오 ITN 세베 스리랑키아 한데
1: 빌라우 파스로 토나이
2: 빌라우 오브웨이트 기나 아비
3: 노타라이에 페르리카르나 NLB 메가 파워 테벤 메가 수피리타이크 다 아무타르 루피알 코티에카 파워 수피리타이크 사하 그랜드 수피리타이크 다 수피리 모터 라티아 NLB 메가 파워 오바 아담 밀디 가미

0: 진짜.
1: 아산다.
2: 게인티 간네 아들의 우라티는 미니수. 왕왕하게 하고 게인을 돌아. 따라하다 아따 이순간에 게인가 다 망하리. 브라디네 폴리시 간 라스티아두.
1: 아디액션이야. 샴제 라트나.
3: 이니 해킹 구티 간나하리 안게 빠테 하이에 떼는 놈. 누가노 비 히트 옷 때문에 히트 비트란 내메 안갔 떠테노. 언노 보노 할로.
4: මෙතනින් හර මට මොකද වෙන්නේ තරි
3: උසාවියෙන් ඔයාට තියෙන ප්‍රශ්න ටික ඔක්කොම අයින් කරලා නිදහස් ගෑණියක් විදියට හිතන්න පුළුවන් පරිසරය නිර්මාණය කරලා දෙනවා
1: සති අග රාත්‍රී 8ට ITN බලන්න